0: 그때도 캔슬이 났어서 다시 조카인 수송 의견을 쓰러 타서 캔슬 글 상태라면
1: Did you cast the master so test your prince is doing in the test? Cast the best empty nugget.